0: ringtone every time.
1: Wow. Ew. Ooh. 슬슬 열기가 정말 후끈후끈 한걸요?
2: 그러니까요.
3: 그러니까. 어때요? 잘 따라오고 있나요, 여러분?
1: 좋아요.
4: 네. 어때요? 지난 투어 때는 조금 오리지널한 느낌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편곡을 해봤어요. 밴드 편곡. 너무 신나지 않나요? 저희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?
1: 오, 좋은데요?
4: 좋은데요, 좋은데요?
2: 특히 이번에 약간 이 3층에 계시는 피아노 밴들이 엄청 잘 놀고 계시는 것 같은데.
4: 예! 야, 이 3층, let's go!
2: Let's go!
1: 저희 눈에는 진짜 다 잘 보여요.
4: 맞습니다, 맞습니다.
1: 네, 좋습니다. 이 분위기를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 텐데요.
4: 어? 에잉? 어? 어, 근데 꾸라 언니 어디였지?
2: 어?
4: 사키? 왜 더 사키? 사키!

0: 하나, 둘, 셋!
1: 나쁘지 않은데!
2: 많이 남아있는데!
1: 오케이.
0: 나쁘지 않은데!
2: 자, 좋아요.
1: 자,
0: 2층, 2층이라고 기죽지 마요!
2: 1층 보여줘!
0: 1층 보여줘!
1: 하나, 둘, 셋!
0: 1층!
1: 위험한데? 위험한데?
2: 야, 1층!
1: 오케이. 오케이.
0: 와, 2층 대박.
1: 오케이. 아, 3층, 3층! 질 수 없지!
2: 질 수 없지. 3층.
0: 하나, 둘, 셋!
1: 오!
2: 오! 오! 잘 들려요!
1: 3층!
0: 아니, 진짜 잘 들려.
1: 3층 잘 들리는데?
2: 와, 진짜, 진짜 잘 들려.
0: 다음 뭘. 무대가 아는, 뭔지 아는 거 아니야?
2: 그러니까.
0: 다음 무대.
2: 아는 그런가? 것 같아. 근데 어제랑 똑같다고 생각하는
0: 거 그러니까 저희 앵콜 샌리스트는 매일매일 바꾸기로 해가지고
2: 맞아요.
1: 매일매일 달라요.
0: 네, 피어리스 빼고 맞아. 매일매일 바꾸기로 해가지고
2: 맞아요. 근데 다음 무대 뭘 보고 싶어요, 피어나?
1: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어요?
2: 보고 싶은
0: 있어요? 근데 제 생각에는 피어나가 진짜 좋아할 것 같긴 해요.
2: 그니까요.
0: 궁금하지요? 궁금하지요?
2: 아무래도 그 노래인가요?
0: 네, 윤진 씨 물 마시면 바로 맞아요? 가보겠습니다.
2: 네.
1: 아, 그 노래 아니잖아요.
0: 아, 그 노래 아니긴 해요, 맞아요.
1: 그니까.
0: 그래도 좋아할 것 같아요.
2: 맞아요. 그니까. 그쵸. 한번 해볼까요?
0: 음악 큐!